0: Escuchas Ultra, Ultra, Ultra 91.7 FM. Prende tu radio.
1: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